0: 안에서 왔었는데 거의 인력이니까.
1: 라시 그런데 내티촌데 섬에 타 칸디 땅이 통이니데 칸디라 거딘다 칸디 거 사세디 칸디 나타네 아세디가 셀런데 이제 칸디야자다 티운데
0: 아하 카 다시 좀 전더라 네추 내지메 케오티 세티아드티 데다 팝 밀스 칸디지 제균디 오다 JBC 제르 site C dam erogate C to son tangi tangi Peace River. Peace River la not tazan ne khate nyanite. On san ju tu sale ju nuclear energy kandi o lake ki lan di je Peace River ka. Ji ji chutai itinya. Ne la ju ki ne he tu chutai itingini de ji. Alberta je ji tututani li la. Cut to see the Guinea, the casualty shako nasi go but all that seemed is how he did not derogate than a sonate to die in Guinea than as how easy to treat and release a click it in Saya legenda. Then a song on this really shone on his son.
1: What's in the heck of the gym?
0: Hey, what's it?
1: Lily Kern, Jim Anton, the keepers of the water go hail and that on the Ejimula, Dutton Hagon, the